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과거와는 다르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휴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휴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허연 강사의 내가 사는 곳에서 정의, 평화, 소그룹 시작하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2: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은 항상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 그래프고요. 제가 제 틀, 이렇게 어떤 사고하는 틀이기도 한데,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공동의 이야기가, 그 공동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정체성이, 공동체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미션이 나오는데요. 선교에는 항상 이 정체성과 미션이 같이 들어가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드렸던 말씀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 전성민 교수님, 또 우리 김혜건 박사님께 얘기하기를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정체성이 어떤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미션이 뭔가,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이야기 중에, 제가 허씨인데요. 허씨는 김혜김 씨하고 결혼을 안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김수로왕 혹시 아세요? 가야국에 한국사를 배우셨으면 김수로왕이라고 가야국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와이프가 그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온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제 몸에는 인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인도 사람. 지금의 네팔. 근데 이제 점도 여기 있잖아요. 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저희 집안 어른들은 김혜김 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2000년 전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피가 같은 피다. 그 김수로왕이 아들 중에 와이프가 외로우니까 허씨를 줘요. 그래서 사실은 김혜김 씨나 허씨는 같은 형제. 그런데 이 성만 자기 아내의 성을 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전통 속에서 어떤 공동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게 하나의 어떤 틀 형성에서 정체성, 허씨라는 정체성을 갖고 김혜김 씨라는 정체성을 갖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말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틀 안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볼 때 많은 부분들 또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전통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온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장로교도 저런 흐름을 타고요. 제가 속해 있는 메노나이트도 저런 흐름을 타고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체성이 나오고 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틀 안에서 움직여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와 전통은 무엇이고 거기서 남아있는 이야기는 뭘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정체성이 또 형성이 돼가고 또 거기서 우리의 미션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미션을 형성해온 공동의 이야기는 저는 복음과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과 실천의 역사적 전통들이라고 생각해요. 복음과 해석과 실천의 전통들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이제 성서, 그럼 우리는 성서만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전통마다 성서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성서를 따른다 했을 때 그게 함의하는 의미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해석과 행위와 실천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예요. 성서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그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전통들이 형성되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교회의 전통들입니다. 역사고요. 해석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제가 속한 메노나이트 다 다른 전통과 해석과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배워오셨던 거나 성서를 읽어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제가 이제 에베소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속해 있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베소 2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그 강의 안에는 올려놨는데 혹시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은 것 중에? 잘 안 들으셨구나. 평화라는 얘기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평화? 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평화. 근데 우리 이제 평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선명의 평화자동차, 뭐 그다음에 세계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해받기 되게 쉽죠. 개신교에서 잘 사용을 안 해요. 그 왕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죠? 킹덤이 원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근데 왕국이라면 누가 잘 사용하죠? 여호와증인. 그러니까 왕국을 자꾸 사용을 안 해.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네, 그런 것처럼 평화란 단어가 어느새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하거나 또 좋은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약간 좀 멀리해야 할 단어처럼 많이 들리게 된 것 같아요. 평안은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어는 다 똑같습니다. 평안, 평화 이거는 원어로 들어가면 다 똑같이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뭐 구약으로 가면은 샬롬이고요. 근데 평화란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 2장은요, 사실 복음의 완전히 핵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시면 에베소서 2장 여기는 정말 엄청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네. 그 평화를 이루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New Humanity,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신인류, 신인류. 그리고 그 신인류와 하나님이 화해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소시오 폴리티컬 컨텍스트 생각을 잘 안 하고 읽게 돼요. 사회 정치적 배경보다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화해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시켰어. 이렇게 읽어요. 그냥 사이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적용을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0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누가 설교하셨죠? 사도행전 10장? 오늘 아침에 김혜범 목사님이 하셨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누가 하셨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성서를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시고,
3: 성경책 마저 뺐어요 제가. 에? 고민을 했어요. 성경책 가지고 올까 말까.
2: 말까하려다가
3: 무거우니까 빼자.
2: 디지털로 하셔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있는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장교예요. 그럼 제가 이 컨텍스트를 1930년대 한국 땅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조선인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일본군 장교예요. 그러면 조선인과 일본군 장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형제라고,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뜻이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컨텍스트를 완전히 빼버릴 경우에는 그냥 우리 항상 영적인 해석만 해요. 그냥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 컨텍스트를 갖고 내려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보여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회적 장벽을 넘어가야지 하나가 된다는 것인지 보인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근거, 그의 백성들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부터 나오는 그를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의 백성들은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부터 나오는 그를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 결과는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하는 내부자와 외부인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백성이 생겨난다. 이게 10장 35절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뭘 가지고 왔다? 분쟁, 분리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나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께서 원수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을 자신들의 복음서에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시켜요. 산상수훈의 대조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그 클라이막스가 산상수훈의 대조구들 중에 클라이막스, 그리고 예수의 윤리 가르침 중에 첫 번째, 그 두 가지 모두 메시지가 같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동거하소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왕국의 식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어떤 이들에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또 어떤 이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또 어떤 이들에겐 위협적인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면서 백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전한 평화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이란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를 보고 그 안에 일어날 분쟁과 전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10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군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드셨다. 로마군의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처형된 우리의 리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만드셨다. 화해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만유의 주로 선언하시면서, 이게 오늘 이제 김혜원 목사님 하신 얘기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부활시키면서 예수가 맞았다. 예수가 전한 화해, 평화, 그 복음이 맞았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 내부자와 외부인 모두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나라와 고넬료의 나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었고 새로운 다국적 평화 백성의 핵심이 됩니다. 다국적 평화 백성. 다국적 평화 백성. 제가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그 시작부터 다문화, 다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다민족 다문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각 세계, 각 그 당시의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사역에 눈이 열렸어요. 그러한 경험은 그들의 기독론과 교회론의 핵심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 군인과 조선인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넘어가야 할 장벽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일본 군인의 장교가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일본인이. 그럼 베드로가 넘어가야 할 장벽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뭐겠어요? 자기가 교회에 오면은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 그냥 먼저 있고 나랑 마음 편한 사람만 앉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양한 그룹을 가지고 그중에는 나와 원수진 사람들까지도 옆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거는 교회에 오면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넘어가야 할 벽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로마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과 주인이 들어와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와 있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들어와 있고 different generation. 그렇죠? generation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젠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화해를 얘기하지 않고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평화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교회. 그러니까 제가 2장에 예배소서 2장 읽으면서 계속 평화 평화 평화 평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 교회한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는 피지컬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 같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고 그게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교회 안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게 복음이다. 조금 나중에 더 가면 더 보게 될 거예요. 이들은 평화의 가족이 될 것이며 회중 이제 교회가 될 것인데 이 안에서 화해하지 못하는 원수들이 화해하게 되며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를 받으며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직무, 미션을 열방에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독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래 교회론, 교회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컨텍스트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스피리추얼라이즈 시켜버려요.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자체를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평화가 별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 뭐 이렇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하고 좀 편한 사람들만 좀 모여서 뭐 교회에 와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뭐 재미있게 좀 놀다가 또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그런 시간 좀 보내고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런 그 정도만 해도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 그리고 처음에 이 교회의 비전을 꿈꿨던 사람들은 너무 이 평화가 피부에 와닿는 화해가 피부에 와닿는 컨텍스트였어요. 에베소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내가. 사실 저희 전통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있는 속해 있는 교단이나 또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제 에베소 2장과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4: 여기서 말하는 그 다문화가
2: 네.
4: 문화라는 정의가 어떻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음식이 다르다는 거는
2: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유대인들은 뭐 정결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또 성전에 가는 기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을 테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로마인들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자라왔던 그런 문화들이 있고 뭐 김일권 목사님이 어저께 그냥 거의 한 시간을 넘게 그냥 로마 그저께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로마인 이야기를 쫙 풀으셨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로마에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그리스 문화들이 또 따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문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묶였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어는 코이네 헬라어로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다 소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또 정치적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같은 문화는 아니잖아요. 아주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로마 군대 장군으로서 또 하는 그런 장교로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을 테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을 보면서 이방인하고는 사실 이방인을 그 불결한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그럴 때 아, 이 불결한 짐승들 꿈에 봤던 비몽사몽간에 봤던 불결한 짐승들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걸 자기가 바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스스로 나눠지고 거의 인간같이 보지 않는 그런 것,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두 그룹 안에 있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10장에 우리가 쭉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이렇게 문화적, 언어적, 또 이런 관계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벽들을 넘어가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지.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두 아이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각배를 타고 그 아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아들과 또 다른 친구가 있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아들을 포기하고 그의 친구를 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아들의 친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요, 지금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축복받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루키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들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며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키를 읽을 때마다 시어머니들은 힘줘서 며느리들한테 읽어주려고 하고 며느리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루키를 단순하게 그런 나옴이나 그런 루스의 여인들의 얘기로 생각한다면 일종의 하나의 단편 소설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나오미, 룻, 또 하나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해서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또 나오미가 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나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룻기를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이 가뭄을 만나서 여기는 도저히 못 살겠어.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거기에는 먹고 살기가 충분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사헬하고 있죠. 위쪽은 요단강이 있고 이쪽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쪽은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해 갔어요. 근데 그 곳에 있는 동안 10년 동안 굉장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두 아들이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결국은 그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머무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사건들이 있죠. 시아버지 죽었죠. 또 남편들도 잃어버렸죠. 그런 잘 살자고 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에 정말 그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마 항의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을 잃게 만들고 또 생때가던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항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룻에게는 일련의 그런 사건들, 시아버지가 죽고 또 그 집안의 그 두 아들이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이해 못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1장을 보면 참 우울하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렇지만 4장에 보게 되면 아이가 출생하는 또 1장을 보면 정말 그 남편이 죽고 외롭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보아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지만
이 모압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압은 룻과 비슷한 롯이라는 사람으로 또 시작이 되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같이 살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 자꾸 불어납니다. 양떼들이 늘어나고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가 싸우니까 서로 갈라서기로 했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한테 양보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선택해가지고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그렇게 갈라졌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럴 때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거기에 의인 50, 그래서 조카 롯이 갔는데 적어도 의인 50은 만들어놨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들어놨겠지? 그 생각하고 50을 얘기했지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차마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갔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 사위도 있었죠. 근데 장인이 될 사람의 말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불로 심판한다는데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때 그 사위들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자기의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저게 바로 그 소금기둥에 대한 롯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의 설명을 아마 듣게 될 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알이라는 곳에 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상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성인 머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산에서 딱 셋만 있으니까 아직 자기들에게는 후손이 필요한데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배웠겠어요? 거긴 뭐 온갖 잘못된 거, 뭐 또 그런 남자와 남자의 그런 것들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못된 것들을 다 배웠겠죠. 근친 뭐 상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죄의식이 없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아몬과 모압이에요. 그 모압 후손들 그런 아주 정말 그 불행한 역사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또 더군다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 같은 그런 왕은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까지 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 결국은 이 자기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하고 그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모압은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족속들이 모압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아예 이렇게 오빠가 나왔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오미와 룻, 우스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 머리에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죽음,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배고픔 이런 모든 걸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나오미, 룻, 뭐 이런 사람들, 보아스, 뭐 왕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보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 또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또 오벳을 통해서 이세가 바로 다윗으로 연결이 되죠.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윗의 왕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지 마세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말을 내뱉으세요. 사고 났는데요.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말을 뱉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안 잃었잖아요. 어제 다리가 부서져서 아프긴 해도 목숨을 안 잃었잖아요. 길 가다 넘어져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알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4장은 바로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아스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여기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그런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나오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왜 노총각이 됐는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딸 가진 그런 부모들이 아무도 보아스한테 안 주는 거예요. 저 출신의 엄마가 기생이잖아? 누가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도 많고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이 보아스에게 붙여주어서 룻은 한번 결혼했지만 보아스는 총각으로 이 루드와께 결혼해서 이 오벳을 낳고 또 이새를 낳고 다윗왕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나오지만은 참새 두 마리도 이 참새도 하나님의 그러한 허락함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그런 것들은 사건들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될 걸 믿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이 사건 하나만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지금의 그러한 잃어버림, 지금의 외로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이 사건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는 건 뭘까요? 룻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뭐예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없으면 보아스를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수도 없고요. 정말 룻의 운명은 기구하지 않습니까? 원래 모압 여인이면 모압 사람한테 시집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쪽 나라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거기 온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죽고 그런 여러 가지 배고픔, 거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뭘 했어?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뭐 한 끼를 제대로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정말 그 불쌍한 생과부 둘이서 그렇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게 보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는 보아스를 못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뜻에 딱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험을 당할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장가 가야죠. 장가 가는 게 삶의 목적이죠. 장가 가서 뭐 하려고? 애 낳아야죠.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키울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뭔데? 우리 가족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인생들은 참 불쌍하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정말 한순간에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매 성탄절마다 이 구절은 굉장히 크리스마스 카드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온 인류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약과 신약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돈은 안 맡기고 자녀는 안 맡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래야만 믿고 맡길 때 이게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걸 내가 다 차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이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는 그 평강을 맛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그 성문 앞에 있던 10명의 장로가 그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그런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되사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걸 과정에서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보아스 이 집안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보아스한테는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주고 이 루스에게는 너는 다말과 같은 여인이 되거라.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를 떠납니다. 아마 그 요셉을 형제들이 야합해가지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 뭐 아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을래? 유다가 뚝 떨어져 나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 그곳에 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 그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을 하나님께서 쳐서 결국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나요? 그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자손을 안 남기고 죽었으면 동생이 대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리 형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동생 오난이 당연히 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오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오난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는 늦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엄격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말과 셀라는 좋은 관계예요. 안 줬지만 아직 안 살겠지만 약혼 관계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렸어요. 딥나라고 하는 친정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유다는 아마 잊어버렸겠죠. 셀라를 아예 줄 마음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또 죽을까 봐. 셀라를 안 준 거죠. 근데 다말은 분명히 셀라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후손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네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유다에게는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고 또 좀 있다가 이제 양털을 깎을 시절이 되어서 양털 깎는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제 그 딥나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털을 깎으니까 돈이 뭐 돈도 있고 뭐 그렇겠죠. 기분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뭐 바람 피웠다고 아내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했지만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창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다말이다 들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여기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걸 알고 자기가 딱 이렇게 과부의 그 너울을,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딱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렇게 가렸으니까, 시아버지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고 들어가겠다 약속을 합니다. 당장 염소 새끼 없으니까 주는 징표로 요구한 것이 이 다말이 참 영리하게도 그 도장. 그 옛날에는 그 도장이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은 이 도장을 딱 걸 수 있는 끈이에요. 이렇게 목에다 달 수 있는 끈하고 지팡이는 바로 이 유다의 것이라는 걸 표시한 문양이 들어있는 지팡이를 딱 셋을 딱 받아놓고 같이 또 옥중하게 되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는데 임신했던 소식을 딱 유다가 나중에 듣고서 어떻게 하나요? 물론 나중에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그 여자를 찾았더니 없지요. 다시 과보옷을 입고 사라져버렸으니까 없지요.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식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참이 잘 됐다. 다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겠죠. 다말을 불에 살러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끌려가면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그 창년주라고 주었던 것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셀라를 죽이려 했는데 안 줬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태어난 아이가 결국 누군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딱 손이 먼저 쑥 나왔는데 여기 이제 첫째니까요. 먼저 일단 나왔으니까 첫째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표시하려고 나중에 태어나도 구분이 안 되니까 홍색실을 싹 묶어놨어요. 근데 손만 내밀고 쑥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실제로 태어난 거는 베레스가 툭 터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뒤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 셀라가 바로 이제 홍색신을 묶었다 해서 그렇고 먼저 터치고 나온 게 베레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는 베레스 배치방과처럼 또 바로 이렇게 그 위대한 결국은 다윗왕과 또 예수님 메시아까지 있게 만드는 그런 그 낳게 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그 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여인 셋이 나오죠. 다말이란 여인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바로 이 룻이 나오는 것을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을
사람에게 뭘 주면 그게 뭐 살인, 그게 살해고 월급이 되고 급류가 되겠죠. 그렇지만 전혀 자격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된 사람을 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나?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었나? 천국 백성이 되게 했었나? 은혜 깨달으라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야.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니야. 남들 더 많이 알아서도 아니야. 나는 자격 조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어. 다른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런 제목들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조건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면 하나님 영광으로 살면 되는 거고 데려가면 할렐루야하고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아, 못 얻었다고 그거에 대해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루스는 정말 얼마나 은혜라는 걸 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 얼마나 실감했겠어요? 나오미는 10년 전에는 굉장히 예뻤어요. 포동포동하고 좋았는데 10년 뒤에 딱 만났더니 그야말로 그 정말 나오미가 너무나 피골이 상접되어 있는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루시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히 그 집안이 확 뒤집어졌죠. 물질의 복을 받았죠. 또 자손의 복을 받았죠.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정말 오벳을 가슴에 안은 그 할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보아스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달리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미 공포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평안히 잠들지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은혜를 어떤 조건으로 만들고 어떤 자격으로 만들어서 교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 낮은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괴로운 일이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건이든 뭐라고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예수님한테 자꾸 멀어지네.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탁 맡겨버리면 끝나버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불안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와 시험들이 계속 연달아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당신이 주인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인이 다 맡아서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왜 걱정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히 살게 한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뭘 다른 거 가지고 내세울게요. 뭘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주셔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적이라고 딱 분수에 맞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과분한 요구를 하고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 쓰겠다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었던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아낌없이 펴서 내놓는 그게 돈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내놓겠다 하면 여러분들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방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명함크기 ITL 카드는 BBN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는 ITL 카드,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들어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3: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송가 Song of the Reforma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본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알라들이 목욕하는 연못 이름이 아니고 처녀라는 뜻입니다. 즉 여성 합창단에 맞춘 노래인 것이죠. 여성 파트가 선창하며 곡을 이끌어 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장 애송시였다고 알려진 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바로 종교개혁가로 불리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을 필립 멜랑크톤과 함께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멜랑크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불렀던 시편 46편은 온갖 핍박과 두려움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제501조년이 된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암송되고 불려져야 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편을 부르며 힘을 얻었을까요? 교황의 교권이 하늘을 찌르고 조금이라도 천주교에 대항하면 화형시키던 무서운 중세시대에 그들은 시편 46편에서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시편 46편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Never be afraid. 두려움은 참으로 끈질기게 우리 주변에 머뭅니다. 사라진 것 같다가도 부활도 잘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 없는 두려움, 직장 잃은 두려움, 가족 잃은 두려움, 인기나 건강이나 명예를 잃은 두려움, 사랑이 떠나갈 두려움, 성적이 폭망할 것 같은 두려움 등등 종류도 참 많습니다. 두려움은 학력과 재력과 건강과 기질과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믿음 없이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시대가 왔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환호와 두려움의 전략, 즉 fantasy and fear strategy를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아이돌에 환호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게임에 환호하게 만들어서 fantasy에 빠지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 depression을 이용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환호는 우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전략이고 두려움은 만족을 주던 인간적인 우상들을 갑자기 빼앗아버림으로써 만족을 사라지게 해서 공허함 가운데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마귀의 두려움 전략에 속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God alone is our refuge.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질 힘과 능력을 함께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온갖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정작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지는 않는 청개구리형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환란과 문제의 깊은 늪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 손을 잡으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란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고라 자손들처럼 시편 46편의 고백이 가능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 중에 계시고 성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od is within his people and he will never allow his people fall. 본문 4절에 등장하는 한 시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좁게는 예루살렘이며 넓게는 천국이며 적용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환란이나 핍박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그 백성을 떠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짐을 맡아주시며 그 백성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Remember,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그러니 두려움과 공포에 겁먹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어야 합니다. Believe in the God of Emmanuel.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The core of courses, course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군의라는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전쟁의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고 악을 벌하시며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전쟁의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핵무기를 불사르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간악하고 교활하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해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6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할 때가 배경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사를 몰아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침략을 감행한 것인데 대략 이스라엘 멸망 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난 BC 701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산헤립이 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며 유다를 협박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놀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찍 즉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모두 송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건지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그 사건을 경험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46편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고 힘을 얻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거사를 일으킨 것이죠.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고 증거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새벽을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도 하고 새벽을 깨워 영적 각성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게 되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구약성경 가운데 스바냐서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당신의 그 죄를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당신의 죄의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병든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죄책감 때문에 또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28번째 외경들은 유계준 장로와 김혜진 일행을 찾기 위해 산정현 교회를 수색했다.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수색을 하는 외경들을 보고 교회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1: 아,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게야? 아, 이 밤중에 무엇을 찾았다고 이러는 게야?
2: 아이고, 원... 기러게 말이야요. 아, 일본 놈들은 밤낮도 없는 거 아니네?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1: 아, 이거 교회 옆에 사니까 네 이거 불편한 거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3: 자자, 어떻게 됐나? 김혜진 일당을 찾았나?
4: 아직 못 찾았습니다.
3: 아직? 그럼 이곳을 떠난 기록은 유계준은 발견했나?
4: 유계준도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없어. 교회로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이 여기 없다면 이자가 그럼 오늘 밤에 김혜진 일당을 도피시켰다는 얘기인데.
4: 아, 잠깐만. 저기 보십시오.
3: 어디 말인가?
0: 산정현 교회 옆산을 가리켰다.
4: 아, 누가 산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3: 글쎄. 아이, 가만. 어이, 저건 유계준이 아닌가?
5: 맞습니다. 유계준입니다.
3: 아, 잘 됐다. 저 잘 연행하라.

0: 유계준 장로, 이 밤에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오?
1: 아니, 겐조상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난 기도하러 왔는데 설마 아니고 겐조상도 기도하러 온 거는 아니가디요?
0: 기도하러? 유계준 장로, 왜 기도를 산에서 하는 거요?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를 놔두고 말이오.
1: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찌 편히 앉아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무릎으로 기도를 해도 가당치가 않은데 말입니다.
0: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 역시 산정인 교회 장로다운 믿음이로구만. 김혜진과 함께 기도를 했소이까?
1: 뭐 이거 오드래요? 김혜진? 이보시라요, 겐조상. 그 아직도 김혜진 선생을 찾지 못했습니까?
0: 어디로 그를 빼돌렸지?
1: 아, 빼돌리다니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곧 나한테 물어보시면 우드룩히 합니까? 대일본 제국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0: 왜 이 자가, 이 자가.
1: 곧 난 죄가 없으니까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요.
2: 그래, 길보고 뭐 어떻게 됐어? 장로님은 만났어?
3: 아유, 큰일 났습니다요. 큰일이요.
2: 큰일이라니, 무슨, 혹시.
3: 아이고, 장로님께서 외놈들에게 붙들려갔다고 합니다요.
2: 뭐요? 외놈들에게요?
3: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장로님께서 붙들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2: 하나님, 일을 어쩝니까? 어찌요? 내 가봐야겠어.
3: 아니, 이 밤에 가보시게요? 길도 어두운데 내일 날이 밝으면 저와 함께 가시죠.
2: 어찌 내가 혼자 이곳에 있을 수 있겠어? 네, 다녀오리다.
3: 아이고, 아씨! 아유, 아씨! 일을 어쩐대?
4: 유계준 장로는 두 손이 묶인 채로 지하 고문실로 향했다.
0: 유계준 장로, 자, 보시오.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알겠소? 이곳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걸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이제 당신도 여기에 들어왔으니 그중 한 사람이 되겠구만. 자, 거기 의자에 앉으시지.
1: 이곳에서 네 놈들이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네.
0: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오? 피를 빨아먹다니. 아니, 우리가 거머리인 줄 아시오?
1: 많은 고문과 핍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거이 피를 빨아먹는 일이 아니란 말이네. 말을 해보라.
0: 잘 들으시오. 우린 치안과 민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그리 섭섭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1: 꿈보다 해몽이 더 좋구만.
0: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김혜진은 어디 있나? 어디로 빼돌렸지?
1: 그저 나는 모르는 일이다.
0: 당연히 모른다 하겠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김혜진은 어디에 있지?
1: 기걸 와 나한테 묻네. 순사히 네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네. 기걸 와 내게 묻는 기야. 일 없으니까니 알아서 알아.
0: 이건 말이 안 통하는구만. 유계준! 여기는 고문실이야, 고문실. 저기 보이는 것들은 다 고문을 하는 물건이라고. 겁이 안 나나?
1: 내래 겁이 났다면 이렇게 어디도 안 아깝디. 알아서 하라오.
0: 하는 수 없지.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에잇!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문학가 롱펠로우는 그의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오 슬픔도 아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한 영혼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향락도 세상에서의 슬픔도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내일이 기다리는 저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오 정결케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군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훤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2: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겨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지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훼파하되 다 훼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4: 제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장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여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시 이미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무는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지난 시간 15장 좀 앞부분을 다루었어요. 그 내용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거, 15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좋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만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악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누었고요. 오늘 신명기서 15장 6절 말씀부터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놀라운 약속의 그 진술입니다. 오늘날 세계 재벌들의 여러분 상당수가 유태인이라는 것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유대 계통의 그 로드 차일드 하우스가 여러 나라에 재정적으로 융재해 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 이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하게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를 상대해서 전쟁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로부터 한 해 동안 받는 지원금이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해외 동포로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후원금의 그 전액보다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열심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오늘날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찍부터 그들에게 가난한 형제를 도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매우 위대하고도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에 도우라는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도와야 할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 그런 면이 되겠죠. 15장 9절로 가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활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제7년의 면제년이 되면 형제가 빚에서 탕감될 것이기 때문에 한두 해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궁핍하거든 언제라도 가서 그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께 순종만 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는 언젠가 가난한 자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두려워서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유능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죠. 따라서 많이 가진 자가 자기의 것으로 없는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고 명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안식년에는 또한 종들도 자유케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들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도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참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거기에 보면 당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종을 팔 수 있었다는 규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들의 여종을 아내로 받았을 때는 안식년이 되어 주인을 떠날 때도 자기만 가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처자식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영원히 머물기 원하면 그것을 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영원히 종으로 남겠다는 것을 서원한 상징으로 그 하나의 뭐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고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훌륭한 예표라고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죠. 그분께서는 결코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불하셔야 할 죄가 전혀 없으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임에 대하여 그것을 종이 영영이 주인의 집에 거하기를 자원할 때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의 시편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그래서 즉 뚫어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매우 훌륭한 예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참여해야 할 세 개의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한 번 더 명령하심을 이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처음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제정된 날이거든요.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축하하는 개국 기념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서 16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아비월을 지킨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보내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던 날 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신앙을 표시하는 행위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면케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월절을 알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면케되었던 건데,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집을 포함하여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이 죽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는 것, 출애굽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극적인 이 해방의 날을 기억하기 원하시어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6장 5절로 8절까지를 볼게요.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성막에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지켜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이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 49일째 되는 제7주를 계산하여서 칠칠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따라서 그 다음 날인 15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은 50을 나타내는 헬라어 페테코스트, 그냥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이 날을 추수감사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곡식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3절부터 보면 초막절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참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씩 성막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야 했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단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은 재판에 대한 규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법원이 도심지 건물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출입구, 즉 시내 외곽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곳이 모든 시민들의 성내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그 당시는 도시 외곽이 즉 성문이 있는 곳, 아마 그런 곳이 가장 널찍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또 재판도 하고 또 그 모든 공지사항도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로 22절까지를 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1절 22절도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상은 당시 우상 숭배나 이방신에 대한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 아세라 목상이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손으로 깎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떠한 상이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러한 형상이든지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아주 엄격히 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3: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두 말할 것 없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터키 대통령 그분도 보니까 꽤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터키 대통령 이름이 에르도안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대통령 연봉이 646억 원이랍니다. 대통령 연봉이 646억 원. 그 나라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 세계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연봉이 높은 사람이 터키 대통령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호화 궁전이 3개씩이나 있고 궁궐 공사비만 7,520억 원이 들었답니다.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 조금 했는데 7,520억 원. 대단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키 대통령도 호화롭게 살지만 솔로몬 왕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금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666달란트는 금 25톤 정도 됩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25톤, 금 25톤. 그러니까 금이 25톤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뭐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상상도 안 갑니다. 그래서 금 1kg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금 1kg, 그 골드바, 그게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시세지요. 그 골드바 하나가,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5,620만 3천원이에요. 5,600만원. 골드바 요만한 거. 그게 이제 1kg짜리 있는데, 그게 5,600만원. 그러니까, 10kg 같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kg 같으면 56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kg, 1톤 같으면 560억이 되는 거죠. 560억. 근데 이제 이 금이 몇 톤이 있다고요? 25톤. 그러니까 이제 560 곱하기 25톤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서 제가 읽기도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금 재산이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금이 들어오니 여러분 금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손에 닿는 이런 그릇들이 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맛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 다 하여튼 그릇이에요. 밥그릇도 금, 국그릇도 금, 숟가락, 젓가락 다 금, 반찬그릇도 다 금, 거기다가 막 보석도 막 밖에 있었겠죠. 그런 의리의리한 이제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살았습니다. 근데 금이 너무 많으니까 또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패.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방패 하나에 금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600세겔은 한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g. 그러니까 금을 얇게 펴가지고 이제 그 방패 이렇게 씌우는 거죠. 밖에서 보면 다 번쩍번쩍한 이제 금으로 된 방패죠.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면 3만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3만에는 1.7k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만든 이런 방패들이, 금을 씌운 방패들이죠. 이런 방패들이, 큰 방패가 몇 개 있었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 이런 방패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패는 뭐 실제로 전쟁할 때 쓴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장식용 아니면 행사용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는 또 뭘로 만들어 놓은가 하면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상하와 금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이렇게 그 보좌를 두었습니다. 계단이 여섯 계단. 여섯 계단 위에 이게 이제 지금은 한 세 계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계단 위에 보좌를 딱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말도 하고 또 훈시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단 양 끝에 사자를 한 마리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전체 몇 마리였는가 하면 12마리. 왜 12마리를 만들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서 12마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궁에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백단목으로 만들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사용한 악기는 다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백단목. 백단목이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하여간에 굉장히 귀한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왕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조금 그냥 맛보기로 조금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또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직접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3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또 솔로몬의 궁이 으리으리하고 하여간에 참 멋지게 사니까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려고 찾아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정말 그냥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부귀영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멋지게 사는가 얼마나 이분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려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히 솔로몬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스바의 여왕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찾아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살고 어느 정도로 지혜로운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어딘가 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곳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이시죠? 이스라엘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왼쪽 윗부분에 있죠?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의 그 본고장 메카가 저기 눈에 보이죠?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에요. 그래서 스바가 어디 있었느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늘날의 예멘, 저기 어디에 이 스바 왕국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바, 예멘에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저 거리가 1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고속도로로 420km인데 저 거리가 1900km니까 4배, 4.5배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의 4.5배. 그러니까 저 먼 거리를 뭘 타고 왔어요? KTX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온 게, 낙태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낙타 타고 간다면 아마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솔로몬 왕이 보고 싶고 궁금하니까 저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신하들 데리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와서 이제 솔로몬이 진짜 얼마나 지혜로운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저런 질문도 해보고 또 자기 개인 어떤 상담도 좀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입에서 술술술 나오고 스바 여왕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지요. 2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중간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탁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면은 저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무슨 질문을 해도 탁탁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문학, 뭐 군사, 동식물, 뭐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인생 상담 포함해서 뭐라도 물으면 솔로몬이 대답을 척척 해주니까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왕궁도 둘러보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을 쭉 둘러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도열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9장 4절을 보면 정신이 황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궁전을 보고 막 금그릇 또 모든 이런 것을 보니까 또 금방패 또 신하들 잘하는 것 이런 것 보니까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황홀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참 당신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은 반에 반대 안 되는군요.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고 늘 듣다 보니 그걸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귀한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몰라요. 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 필리핀을 가보든지 뭐 베트남을 가보든지 뭐 캄보디아를 가보든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또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 가보면 주로 뭐 절 많고 우상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참 예수 믿는 나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 없으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살다 보면 그걸 잘 모르죠. 감상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가보면 압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완전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죠. 또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발각되면 처형당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날에도 모일 수 있고 또 수요일날에도 올 수 있고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보면 이게 복인 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성경은 있지만 읽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읽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독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요새 읽고 있는 말씀이 뭐죠? 역대상이죠. 역대상. 예,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대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고 집에도 성경이 막 굴러다니고 성경이 몇 개씩 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영생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제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잘 안 믿어지시면 유대인을 보세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느냐? 성경.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거든요. 그 성경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유대인 이상으로 똑똑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귀한 것을 아시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은 그렇게 과연 생각을 했을까? 예,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9절에서는 또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섰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니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말을 했으니까 알죠. 솔로몬이 스바이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느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걸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이 왕이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참 잘 살게 된 것이로구나 알고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축복해 주셨고 어떻게 지혜를 주셨고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바이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일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증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면 그거 여러분 혼자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도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가지고 왔던 많은 선물들을 다 주고 돌아가지요.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참 엄청난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갔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금을 얼마나 주고 갔습니까?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는 4.5톤. 아, 이 4.5톤 이거 가져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낙타가 이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낙타를 몰고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갔습니다. 지혜의 말씀 들은 것도 고맙고 또 이러면서 이제 또 교류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 주고 갔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또 선물을 스바이 왕에게 또 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부귀영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럽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조금 안 드십니까?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금도 보고 막 의리란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나도 저런 잠은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생활 한번 해봤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들 게 뭔가 하면 부귀영화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누려봤지만 별거 아니더라. 그거 다 헛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아,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더 상세하게 그 부귀영화를 누려본 그 경험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여기 나는 솔로몬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무익한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경험자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귀영화에 대해서 프로할 거 있어요? 없어요? 프로할 거 없어요. 예. 프로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설령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귀영화가 주어져도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뭘 더한다고요? 근심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도 그것도 결국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책 잘 안 쓰잖아요 이제. 아,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행하면서 살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그 말이죠.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재물에 여러분 절대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죠. 바라기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므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주고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 선물 세트를 받아들곤 기뻐하며 기대하던 모습이 아마도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포장지를 절대로 뜯지 말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했던 그 선물은 아마도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즉 선물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포장을 벗기며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선물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맹세는 날마다 무너져요. 우리의 약속은 날마다 미끄러져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맹세를 믿고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0: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눈먼 인도자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1: 그래서 오늘 교회들도 사실은 수많은 목표 실천사항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목표 실천사항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또 교회당을 들어가 봐요. 그리고 주부도 하나 챙겨보죠. 그러면 연구 목표가 있고 그해 실천사항이 있어요. 그 실천사항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부에 보면 항상 여기 앞에 연구포 밑에 실천사항 작대기 있잖아요. 성도의 실천사항. 정말 무거운 짐을 지우더라고요. 정말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 실천상도 맹시한 거 아니에요. 연말에 딱 서약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맹시한 거예요. 그 맹시 지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주부에 뭐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무슨 경쟁이 없어요. 시기의 질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알고 오셨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 말 할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왔다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맹시하고 하나님과 종교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 해드릴게요. 저것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뭐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뭘 우리가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을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체성, 나의 자아. 방금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정말 솔직한 기도라서 감사해요, 제가.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하는데 돌아서면 역시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고 칭찬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까 기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배경을 삼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스폰서로 삼고 싶었어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삼고 싶었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그런 신앙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맹세를 하든 뭘 하든지 종교생활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이시고 실제로 이 역사에서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이미 완성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완성이에요. 성도는 이때에서 죽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 두 종류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는지 약속 밖에서 죽는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지 예수님 밖에서 죽는지 십자가 안에서 죽는지 십자가 밖에서 죽는지 딱 두 종류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십자에서 죽는 자는 말은 십자에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것을 확인당하에 가면서 사는 삶. 내가 십자에서 죽었구나 확인당해 가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나 또는 뭐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게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살림만 주시면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아직도 종교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닥쳤을 때, 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신자예요. 맹세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맹세를 다하고 온갖 서운을 다하고 살아남으려고 바동바동하는 자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에게서만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여가시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존심의 죽음이에요. 내 주체의 죽음이에요. 내가 하는 나의 이름의 죽음이에요. 그걸 누가 믿고 따라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런 쪽으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 못박아 죽이시고 그 죽임을 성도에게 넘겨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죽임에 넘겨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나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뭘 우리가 하는 게 맹세해서 뭘 이걸 드리고 해서 하는 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혜를 받고 세상에서 더 복을 받는 그런 식의 믿음은 가짜예요. 성경을 그래서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계시를 따라 믿지 아니하면 눈먼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죠. 나도 맹인이 돼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사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심의 그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확인당해 가는 수동태요? 확인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뭘 알게 되느냐 하면요. 야, 나는 진짜 맹세를 해도 순전히 나를 위해서 맹세한 것 뿐이구나. 이거 알게 돼요. 급할 때 맹세한 것들이 예수님 십자 앞에서 들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살려고 맹세한 거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에게 맹세, 아니죠. 아내, 남편이 아내에게 맹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는 안 그렇게도 각서도 썼죠. 예.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심지어 이런 모습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도 그런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세한 것이 누구를 위한 맹세였어요? 날 위해 맹세했다는 것이 들켜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들켜져요. 자, 이런 자들은 이렇게 들켜지면 뭘 믿게 되느냐 하면 나는 나의 맹세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셨잖아요. 이걸 증인이 되라, 대본 설교에서 증인이 되라 전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러니까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10절에 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셨다.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라 그 영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실 때 영을 넘겨주신다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이스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성령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비전 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인해야 되죠. 그게 눈뜬 자예요. 아직도 눈에 안 떠지면 예수님을 얘기는 하지만 그 뒤에 끝에 가보면 자기 꿈, 목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하고 그냥 당위적 입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게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리로 끌려가요? 거기에 내 야망도 함께 묵혀가거든요. 묻혀서 함께 가거든요. 심각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여야만 나의 증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된 자들은요, 막 맹세시키고 성공을 위하여 성공을 향한 그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사람 프로그램 한 참석해 보신 분, 목적이 이끄는 사람 표시 좀 제목 많으시네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뭐 그것도 하나의 영광이라 말하는 다세는 다 나와잖아요. 이런 목적이 이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목적이 이끌어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목적이 죽는 삶이에요. 맞지요? 전혀 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삶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은 내 목적이 죽는 삶이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요. 뭘? 그러면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한별이가, 애야, 아침에 여수서 7시에 여기까지 오면 피곤하지 않니? 하니까요. 애가 밝은 모습으로, 아니에요. 어린이 예배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어린이 예배에서 너무 좋아요. 얘가 나한테 립 서비스를 하는지 잘 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면에 웃음을 띄면서 여수서 아침 7시에 일나요. 와야 돼요. 주일학교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요. 이 얘기를 해요, 아침에. 와, 참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배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뭔가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막 서약을 시키고, 서원을 시키고, 결단을 시키고, 결심을 시키고, 콜링 하는 거잖아요. 특히 침대교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콜링. 자, 이제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콜링 시켜 결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꼭 예배 마치고 나면요. 제가 큰 교회 부흥의 비결을 좀 보니까요. 꼭 끝에 밋밋하게 마치면 안 돼요. 말씀 선포로 끝내면 안 돼요. 꼭 끝에 뭐 해야 돼요? 딱 기도하는 순간,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순간 쫙 누가 나와요? 찬양팀 쫙 깔려나고, 음악 쫙 깔고, 그때부터 뭐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든지 뭐 사명자의 노래다든지 뭐 결단 결심 빡하게 나가고 해야 한 며칠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멘하고 갑시다 하고 가면요, 문 열고 가면 다 잊어버려. 아,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구나. 내가 좀 배웠어요. 앞으로 그래 좀 해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꿈과 비전들이 무너지는 거죠. 나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눈뜬 증인들은요,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에서는요, 우리 전에 선교사님도 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분은 이제 1년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으로, 정말 복음을 알고 하는, 지금까지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게 기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바라보십시오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뭐 좋은 게 있을까 싶어 오지만, 여기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도 괴수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강조를 하니까 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좀 그래도 위선을 좀 떨고, 미안한데 이런 또 다른 교회는 또 다 위선 떠나 이럴까 싶어서, 아니요, 좀 이렇게 포장을 잘하고 오는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다 나와요. 왜? 죄인이 괴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 사나워. 더 사나워. 더 친절하지 못해. 누가 좀 친절하게 이렇게 영접을 하면, 아이고, 잘난 척이나, 뭐 이러고. 뭐 이래요, 정말. 정말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왔다면, 이야기하고 싶고, 관심 가지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복음을 듣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들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죄인 중에 개수들이 모여야, 나는, 그러면 죄인 중에 개수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모이면 그건 지옥 되는 거예요. 나도 재인종이 계신데요. 당신도 재인종이 계십니까? 이야,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네요. 하이파이브 하면 하는 거죠. 이게 교회로 모이는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이게 코이노니아 될까요? 뭘로 코이노니아 하실까요? 뭘로 교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뜬 인도자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 다 그랬어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심지어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나의 경건과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게 눈뜬 지도자들이에요. 눈뜬 인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가락이에요. 세례요한의 손가락이에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게 눈뜬 자들이고, 그 말에 그렇구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눈뜬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맹시의 말씀을, 이 맹시의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5장 할 때 몇 곳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05편에 보면 맹시하신 바를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맹시를 여호와께서 맹시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맺은 뭐예요? 언약. 이삭이 하신 맹세, 야곱에 세운 율례. 그러면 언약, 맹세, 율례가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율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 파트너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다면 베리트 언약을 쪼갠다는 거죠. 짐승이 쪼개짐으로 언약을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은 피 흘림의 언약이죠. 피 흘림은 목숨을 건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그 전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신 언약은 두 가지요. 씨와 땅이에요. 씨와 땅. 그로 인해 천하만민 복을 받는다는 약속. 그러면 씨와 땅인데 그 씨와 땅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씨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 한평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무려 400년 뒤에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에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홍해 애굽에서 불순종, 광야 40년 불순종, 사사시대 지멋대로 살고 왕들의 시대도 불순종, 그래서 나라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심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맹시하지 말라. 너는 맹시할 능력도 없고 맹시를 지킬 자격도 없다고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야 돼. 사람들을 맹세할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자기보다 큰 거. 그래서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누구로 향해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거로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석양 바리새는 뭐로 맹세하세요? 성전의 금이나 성전의 예물로.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더 많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요 말씀 한 말씀 많이 들었죠. 다른 거는 몰라도 요 말씀 기억나죠? 예,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약속인데요.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기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복을 말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시하니 맹시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애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와 땅을 얻게 돼요. 그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그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내셨다? 완벽하게 지켜내셨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시하신 것을 누가 지켜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시하시고 그 맹시하신 것을 오늘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해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맹세는 날마다 무너져요. 우리의 약속은 날마다 미끄러져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맹세를 믿고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두 구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10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하나님의 맹세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10장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천사가 뭐를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맹시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시하면서 이 약속은 지체지 않고 곧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1절을 보시면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해가고 그 바람 불기둥과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영광 중에 뵙던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밟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이란 것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마지막 천사가 나팔 보면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일곱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다 일곱은 완성이라고 끝인데 마지막 나팔을 보는 순간 뭐가 다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내는 거죠. 그럼 이 비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의 영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내용이 뭔가? 11장 15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까 10장에서 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같이 알려지리라. 이미 알려졌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미 하늘에서 불린 거잖아요. 묵시 안에 부러진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온 우주 만물 세상 나라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누구만 알겠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복음이 들리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눈이 떠져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 앞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다른 또 다른 세상의 영광됨과 근세와 그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거, 이거 마귀에 속은 거예요. 이게 눈먼 인도자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유혹할 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이 세상 영광 주마. 그거 아니에요.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대로 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쫙,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주님이 왕이 되심을 알잖아요. 십자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고 믿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온 우주 만물에 펼쳐질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구나. 전에 내 옆에 우리 집 옆에 다니는 그 가난한 사람 맨날 일요일마다 저 예배당 다니고 아들 두고 예배당 다니고 그 가난에도 뭘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더니 세상에 그들이 믿은 예수가 진짜네? 하고 지옥 갈 거예요. 또 세상에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헛된 영광 바라보고 헛된 영광 찾아간 그들도 세상에 주님 오신 그날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만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도대체 십자가 무엇을 다 이뤘냐 이걸 아는 자들은요 나의 맹세가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걸 믿는 자들은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맹세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가면 갈수록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십자가로 다루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을 끌어서 맹세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끊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는데 그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으로 그 선물을 부어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그룹하게 하신 예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은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호주머니에는 뜻밖에도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신문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봤던지 닳고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링컨같이 위대한 인물이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을 향한 화살을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칭찬 한마디가 링컨으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뜻하는 바를 행하도록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말 안 듣는 아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칭찬 한마디로 그를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BBN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이보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식지는 BBN 방송을 전 세계 곳곳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시며 삶 속에서 변화되는 구원의 간증들과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삶 가운데 소중한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간증들이 담긴 지구촌 소식지를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보시면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입력하시고요.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저희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움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인 현재에 최선을 다해 배움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 더욱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재 BBN 방송에서는 640개의 강의를 담고 있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등록과 모든 강의가 무료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린다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래 붙들어온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혼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새로운 것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3: 저는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인근의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고 있죠.
4: 여기 미국에는 얼마나 오래 계실 예정이십니까?
3: 2주 더 있을 거예요.
4: 다행이네요. 환자분은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3: 제가요? 뭐가 문제인데요?
4: 지금 자궁내막증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3: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건가요?
4: 네. 양쪽 난수 모두에 낭종이 있어요. 그 모두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수술이에요. 린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2: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이전에도 여러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슬을 끊고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녀가 그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관한 것으로 린다 크롭 이야기 제2부입니다.
3: 우리 선교팀은 유럽에서 텐트 복음 전도를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우리 중에 24명이 육로로 그리스와 터키를 통과하며 인도로 향했죠. 일리노이의 작은 마을 출신인 저에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도 광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야외 부흥 사역의 한 부분으로 고아들의 옷을 입고 대규모 무료 급식 행사를 열었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섬겼죠.
5: 난 인도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6: 이 나라에 비하면 인도는 부자야.
5: 난 이렇게까지 극심한 가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누더기를 입은 아이들, 불구자들과 굶어서 앙상한 사람들이 가득해. 만약 우리가 야외 모임을 열지 못하게 되면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하지?
6: 그래도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허락받았잖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린 잘 알잖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팀의 사역은 전국적으로 성장해서 사역팀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팀원들 중 대부분은 미혼이었고 독신으로 남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전 미치에게 마음이 끌렸죠. 전 일리노이에서 처음 사역에 합류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감정과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가 절 대하는 방식이 상반되었기 때문이죠. 어떨 때엔 친절하고 어느 때엔 아니었으니까요.
7: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린다?
5: 집회가 밤늦게 끝났어요. 수잔과 저를 숙소로 데려다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7: 내가 바래다 줄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5: 리더님한테 부탁한 거 아니었어요. 전 그저 우리를 데려다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던 거였다고요. 여자들은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더님은 이 사무실의 대표시잖아요.
7: 네, 알았어요. 두 분을 데려다 줄 사람을 알아볼게요.
3: 미치와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팀은 이탈리아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 후 부흥 집회를 위해 인도로 돌아왔을 때 전 미치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7: 이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해줘요.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줘요.
5: 네, 저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미치. 왜 그러세요?
7: 아, 그냥 하던 일 하세요.
5: 리더님은 저한테 좀 불친절하신 것 같아요.
7: 죄송해요.
5: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7: 이 말을 아직은 자매에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청혼을 받으셨다면서요?
5: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7: 자매의 친구가 자매가 청혼에 대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5: 네, 아직 그 사람한텐 대답 못했어요.
7: 나도 결혼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리더들 중 한 명과 상의했죠. 그 리더가 그녀도 같은 마음인지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5: 혹시 그러니까 미치크롭 리더님이 저 린다 메이슨과 결혼하길 원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7: 네.
5: 기도해볼게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래도록 미치를 향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가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니요. 저는 사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혼에 대해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치는 사흘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평평하고 독립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7: 린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5: 네, 그럴게요, 미치.
7: 주님, 감사합니다. 린다, 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5: 정말 날 감쪽같이 속여오셨군요.
7: 계속 독신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에 자매와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5: 전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순간은 친절하다가 다음 순간은 무례하셨으니까요.
7: 미안해요, 린다. 나도 내 욕망과 힘겹게 싸웠어요. 주님이 날 오스틴의 거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난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난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했고 정욕으로 한눈 팔고 싶지 않았거든요.
5: 주님이 나한테 우리 관계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7: 난 당신을 안고 키스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괜찮죠?
5: 네, 좋아요. 다음 날 미치는 스리랑카로 떠났고 이후 저는 그와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4개월 후에 있을 우리 결혼식을 계획하느라 일주일을 보냈죠. 집회 사이사이마다 시간을 쪼개어 어렵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후 그는 콜롬보에서 일했고 그동안 저는 마을로 아웃리치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 그를 겨우 3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답니다. 우리는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양가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년 후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갔고 양가 가족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난소 낭종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1년 후 싱가포르에서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저는 입원을 했답니다.
7: 몸은 좀 어때요, 린다? 의사가 당신 왼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5: 세상에.
7: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대요, 여보.
5: 미안해요, 미치. 이제 난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예요.
7: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5: 난 6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되길 원했어요.
7: 때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선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 싱가포르에 있는 의사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고 인도 전도 여행 중에 미치와 저는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을 뵈러 마드라스에 잠시 들렀죠.
8: 좋은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린다?
5: 임신 소식이라면 아닌 것 같아요. 세 명의 다른 의사들이 제가 아마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8: 아니, 왜 안 되죠?
5: 저에게 자궁 내막증이 있대요. 싱가포르에서 난소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어요.
8: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할게요.
3: 그날 목사님은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1월에 저는 임신을 했는데 한 달 후 유산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임신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로 이주했고 북서부 국경으로 밀려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임시 쉼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9월 전 또다시 임신을 했고 임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무실까지 1마일을 꼬박 걸어서 다녀야 했는데 그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의사는 제게 침대에서 꼼짝 말고 요양하라고 지시를 했죠. 2주 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 지금 감염이 돼서 열이 있으시군요.
5: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9: 조산의 징후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5: 예, 알았습니다.
3: 그날 밤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이름을 에이미라고 지었죠. 미치가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를 보유한 미국인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침에 그가 다시 아기 상태를 살피러 병원에 갔을 때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못했죠.
7: 아이가 밤에 죽었어요, 린다.
5: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임신한 것은 기적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희는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요?
3: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 딸을 저에게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무덤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아기의 장례식에 놓인 꽃들과 노란 수선화를 거의 볼 수도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없었죠. 침묵 속에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985년 발렌타인데이에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임신했지만 1년 반 후 우리 둘째 딸을 출산 중에 잃었죠. 저에게 그 사건은 지난 악몽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아서 슬픔은 계속됐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유산이 이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와 저를 매 순간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1988년 저는 세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7: 의사 말이 우리 아기가 건강하대요, 린다.
5: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미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7: 4년 동안 5번 임신을 했네요. 한 개의 난소만을 가진 여인에겐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5: 하나님, 감사합니다.
7: 네, 나도 아침 내내 주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 오직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린 부모예요, 미치. 하지만 우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7: 아이가 좀 자라면 다시 선교사역으로 돌아가면 돼요.
5: 미치가 가족 부양을 위해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아내와 엄마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온 후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고 힘겨웠죠. 일리노이의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단절없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로서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 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캐서린, 네가 집에 있어서 정말 반가워.
10: 린다, 아기는 잘 있니?
5: 아기를 돌보는 매 순간이 정말 좋아. 난 한시라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10: 주님을 의지해, 린다. 특히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5: 근데 우린 필요한 재정을 모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됐어.
10: 주님께서 문을 닫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적어도 지금으로선 말이야.
5: 지금은 그래. 그래서 미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전자공학 준학사를 받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갖춰져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셨어.
10: 그 말이 맞아. 네가 있는 마을에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지. 너희 이웃이나 슈퍼마켓에서도 말이야.
5: 미치는 5년 동안 전임제로 근무하며 학위를 받기 위해 시간제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죠. 우리는 딸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홈스쿨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후 딸은 학교에서 졸업해서 결혼을 했고 1년 후 첫 아이를 임신했죠. 아기가 거꾸로 놓여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했지만 외손녀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답니다. 그해 여름, 교회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길에 특별히 선교회를 돕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치, 집에 오는 길에 주님께서 선교회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통찰을 주셨어요. 중고품 할인점을 열어서 모든 수익금을 선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어때요?
7: 우리는 가게를 열 만한 자금이 없어요, 린다.
5: 내가 은행에 가서 가게 터를 빌릴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아 볼게요.
7: 그럼 판매할 물건들은 어디에서 구할 거예요?
5: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도록 기도하려고요.
7: 알았어요. 추진해 봐요.
5: 캐서린, 내가 이제 곧 새로 시작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중고품 할인점을 개업할 거야.
10: 그게 어떻게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지?
5: 모든 수익금을 선교회와 위기 임신센터 그리고 지역 푸드뱅크에 전달할 거야.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될 거야. 난 그 가게 이름을 등대라고 부르고 싶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넌 지난 1973년 이래로 쭉 내 기도 동역자였잖아. 캐서린, 나와 함께 기도해줘.
10: 물론이지. 주님, 제 친구가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든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만약 이 일이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라면 친구가 기꺼이 그 일을 포기하고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5: 저는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했고 금요일에 소액의 대출 신청을 마친 후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주 희미한 의심이 밀려들어와서 기도를 했죠. 주님, 이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겨우 6일밖에 안 되었는데요. 한 달 후 2009년 9월에 우리는 중고품 할인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더 큰 건물로 옮겨야 했죠. 가게가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8개월 만에 우리는 인접한 가게로 옮겨 확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죠.
11: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들어왔어요. 괜찮나요?
5: 아, 네, 물론이죠. 저희 가게 저쪽 남성복 코너에 손님한테 잘 맞을 따뜻한 코트가 있어요.
11: 저는 아무것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요즘 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밖이 정말로 추워지고 있네요.
5: 여기 코트는 무료로 가져가셔도 돼요. 저희의 모든 물건들은 기증을 받은 것들이어서 지불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값을 받고 있죠. 저희 수익금을 모두 주님의 일에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11: 저 정말로 따뜻한 코트가 한 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물품들이 기증받은 것들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5: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11: 이 옷이 맞을 것 같네요.
5: 한번 입어보세요.
11: 예. 저희 할아버지도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 옷 정말 무료 맞죠? 예?
5: 네, 그럼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무료예요. 이 코트보다도 더 오래가고 손님을 더 따뜻하게 덮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죠.
11: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를 덮는다는 말이요?
5: 손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손님 대신 죽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손님의 죄를 덮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1: 이 코트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인.
5: 별 말씀을요. 여기 책자 하나도 받아가세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11: 예, 고맙습니다.
5: 2010년 겨울, 우리 가게는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땅주인이 우리 건물을 팔길 원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내에서 가장 번화가로 인도하셨고 우리 중고품 할인점은 여전히 성황 중에 있습니다. 56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지역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2: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돌이키세요. 특별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실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0: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세균을 만드셨을까요?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세균들이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특별히 창조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종종 이러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있는 것이며 왜 그것들을 만들었을까? 사실 단지 모든 미생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나 병원균들은 도움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100%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 항생물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폭넓게 사용된 이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2500년 전에 중국인조차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곰팡이가 된 콩의 응고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미생물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통의 의약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박테리아는 식물을 에탄올로 바꾸는 데 사용되어지며 그것은 가스오를 생성하는 데 쓰여집니다. 얼마간의 미생물은 변질된 토양을 회복시켜주며 다른 미생물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박테리아 광산의 우려름과 다른 중요한 무기질, 미생물 없이는 우리는 치즈, 간장, 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높은 영양가에 있는 동물 먹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나무와 오물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창조자께서 만든 가장 중요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다른 생물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인 창조 위에서 저주의 일부분으로 해롭게 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들로부터 공격받는 우리들에게 의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수많은 좋은 미생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지만은 흙으로 돌아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찰스 스터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ITL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에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자주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는 벼룩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벼룩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평 속에서도 언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와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두 자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벼룩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3: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다음 며칠 동안 예수님은 소년 시절 깊이 있는 질문과 지혜로운 대답으로 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성전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렬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하며 백성들이 그분을 등지기를 바랐어요.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한다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배반했다며 고소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 아니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대답한다면 로마 총독이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판결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지만 매번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진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 처형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무지한가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제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유월절이라는 제사 명절의 전날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수천 마리의 어린 양들이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 날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드리고 나눈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또한 잔도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누어진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고 붉은 즙은 죄 용서를 얻게 해주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때 마치 신호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게 놔두셨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유대 법정은 사형 선고를 통과시켰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 법정에게만 권한이 있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